0: 똥땅 부르래 똥땅 부르래 똥땅 부르래 똥땅 부르래 똥땅 부르래 똥땅 부르래 똥땅 부르래 똥땅 부르래 똥땅 부르래 똥땅 부르래 똥땅
1: 이름은 감히 허랑탕이라 두껍이 쓸게 새새끼 발톱 각각 장말 서대하고 핀대 오줌 하루살이 쓸게 신구름 단지에 그나 수몽을 붙고 번개불에 얼른 번듯 때려 그림자 수건으로 약을 짜 먹이면 꼭 지켜 할 것이다.